0: 빵짱 예민쇼.
1: 내가 생각하고 살인 사파이즈 스쿨 스플라이 스파카 온가 가미 스마라이
0: 빵짱 예민쇼.
1: 뭐다무 필요한 임포트 료칼 끙방한 바가이 싹갈래와까
0: 빵짱 예민쇼.
1: 바라사 다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고깟 바라사 베이비
0: 빵짱 예민쇼.
1: 마이 망가 발라 클루나 프레스카 하길라마스 고카스 벤데 꾸아토라스.
2: 조이 조이 may kutsara ka na, Choy?
3: Oo, pila ka bilo gusto mo, ha?
2: Choy, Choy, damuha, Choy. Kinanglan ko, Choy, inagdaga mga kutsara, Choy, para may magbisita man gabayi sa kabuhi ko.

0: 빵짱 예민쇼.
1: 내가 생각하고 살인 사파이즈 스쿨 슈플라이즈 가까운 건 감히 잡아라이.
0: 빵짱 예민쇼.
1: 뭐다 무필요한 인포트 로컬 금방은 바가이 싹갈라와까.
0: 빵짱 예민쇼.
1: 빨아서 가는 빵 맞춰 빵 섹시 빨아서 왕국한 빨아서 베이비.
0: 빵짱 예민쇼.
1: 마이 먹어 말라 그러나 프레스카 가길라 마스 고카스 벤데 구아도라스.
2: 초이! 빨리 꿈이 초이! 왜 papel de lija kada choy gina paligya?
3: Anun mo na ang papel de lija man?
2: Ay, ikis-kis ko sa madamol ng tsura sa nag-aagaw sa bigo ko!
4: This is your MOR safety tip. If someone asks,

0: 빵짱 예비쇼!
1: 때도 쓸까고 살인 서플라이즈 스쿨 슈플라이즈 가운데 가미 서플라이
0: 빵짱 예비쇼!
1: 뭐다무 필요한 인포르테 밀로칼 끝방은 바가이 썩갈려왔고
0: 빵짱 예비쇼!
1: 빨아서 빠른 빵 맞춰 빵 섹시 빨아서 광고깟 빨아서 베이비
0: 빵짱 예비쇼!
1: 마이 먹어 벨라 클루나 프레스카 하길라 마스 고카스 벤데 꾸아도라
2: Choy, may katol ka na, Choy, para sa langaw.
3: Ay, day, daw saan lamok mo lang ang katol, day?
2: Choy, amigo ko, abi, sa sobra ka sweet. Pati iban nga bayi, nagatapik sa iya ng mga langaw.
4: It's throwback all the way. All the way. In an all-flashback Sunday.
5: M.O.R. Classics.
6: More music.
5: M.O.R. Classics.
4: Four decades of the biggest Pinoy chart busters. And the greatest international trailblazers. Get ready for a load full of retro.
7: Manila style.
8: Disco.
7: Novelty.
8: Jukebox.
7: Standard.
8: Ballad.
7: Folk.
8: Country.
7: Rock.
4: From the year 2000.
5: M.O.R. Classics.
4: The 90s.
5: The
4: 90s.
5: The 80s.
4: To the groovy 70s.
5: 70s. M.O.R. Classics.
9: This golden classic.
4: Every Sunday, 3 a.m. to 7 p.m.
10: With an extra serving.
4: 9 p.m. to 12 midnight. M.O.R. Classics.
5: Classics.
9: Playing the hits of yesteryear just for you.
4: On M.O.R.
5: My only radio.